요 리수님, 지체 초주고 무자 로자마다 아크 두자고 지체 니카마다 스스 두자고가 티마우니 요년 니삼는 과 대벨이 요그 와즈마다 두자 나이 코과 니벨이 요히 시히마다 니응아벨로 안베크 좌치로

요, 리수님. 지체 초주고 누자 루자마테 아크 두자쿠. 지체 니카마테 스스 두자쿠나. 티마우니 요년 니삼과 대벨리 요그 와즈마테 두자. 나히 코코니벨리 요히 시히마테 닝나벨로 안베크 좌치로.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타타 까마햄. 쇼비 마비 왜 어코 나하냐. 马里小尾巴，
1: 那包车包那大，我后来刚门口那位我家有，我来把门买位，七点半刚门口来我后来那他头几那位有，七点半开打那来，门来高中米个位拉货刚门口顶脚那哈年哩，一不一些那就那家旮旯来，过车个位几位个，卡个努个个。不为是为不为是为看学业咯。刚门口去的爬来，我去国家来就一个，走过古刹大河家，推家为是蛮好。古河古推破派为门外家下家为我家他住来，俺推门外家。得去可怕啦，拉后面个木铺米铺为白俺家那位他家家为有。那，我好过我去的个。刚门口去的爬那哈年哩。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나 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 바오 초 바오 노다. 어허레 까문 코나베 오자유. 나레 바미 메베. 치테보베 까문 코레 나 올레 노타 토지라비유. 치테보 케타나레 므레 코로미그베 라호 까문 코딘조 나하냐리. 이브 야시네 주네 자갈라레 꾸차그 베지베고 카가 누가가 푸비 시비 푸베 스베 카슈야노 까무코 치테 팔레 나흐고 자레 지야그 조고고 사타 호자 티자베시마 호 구호 구테 포페베 므바자 샤자베 오자타 주레 가테 므바자 티치코 팔라 라호미그 무푸미 푸베베 의자라베타 까가베요. 다 어허고 나흐테게 까무코 치테파나하니야리.

요 리수님, 지체 초주고 무자 로자마다 아크 두자고 지체 니카마다 스스 두자고나 티마우니 요년 니삼는 과 대벨리 요그 와즈마다 두자 나이 코과 니벨리 요히 시히마다 닝마벨로 안베크 좌치로